0: 这次呢，回合回摆比较冒高。 高宇昕和向俊凌这边已经是拿下了，三比零击败了智利组合奥特加和维加，12比10，张本美和宋岛辉空赢下第三局，还是这样一板过的质量啊。目前他们是2比1领先跨协会组合。
1: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